0: chip shu ji derib sarbi sherdul rangmi litung yogpur jibjir kashug saitunna nga chi thang di jin chu ji gongdun hobjung dang lagter dang sub sheba dang sha chu la ngi la te ni stamp ni la ta chig de songchung dang songchung ni ta chig de lagpur jiba sendi ta wa yang tag lagter she ping gan chi khri hu chere tonga ji shi ni ni chi la sarbur shim ji ge dang na tun sarba thag chu she bi thal gomba han li dan bu bu gi 福建省庆登一塔树及其部有不正容吧福建省庆的十多的人民融入坑格主任小花新纪学姐马次十多的人民立顿及罗地及卡树等做那了当今杨德西的这期不书记习近平跟子孙改成一了单不正你马里人都给十多的人民立顿了个不如主给马次十多的人民前把这个的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Shiridul rungmir shamdag shiwi shetub jintil ngang shtangsib da tangni shiridul pindi tuomnang tang jintang denang ji jintil mebar cheritungi. Shichib shuji Xi Jinping gi nanji tandun. Tangtang yakub je shawi chungyong la mungni shiridul rungmi simkhi ngali shikda jati shiridul pinda tang shiriluk rungma. Shiridul rungmi chima ji ji sojin zungu jinzin tang yakub la siwa samu chang war chetun shegi la. Tamung mayimbi gemtsin donpil dang si jien hali chenpun jokpa. Mirjil gungwa shigichir jia shazhig chenpur hirtag ki shamdag shiwa. Yakub shenang ga zhonghui wadang wami tanjil baitub shi parih ganda dangdi. Zhonggu ligja dangrib jana dini Yakub dubdan zikchan dang marik jatar jia labchin shazhig la shugu yungni ganda la tongchil dubhi chenpu shigita jigi. Tsangmi shichib shujien zibtun gaichin ki dirib sarvi tablam sarvi nang Shiridul rungmi li dun yigbu zhe bar kashug saihtun dang zhen zan sa gaichin kondun shiu jihdan. Zhongyang tabshug shigjir bu Shiridul rungmi li dun shugdi juiga ju zhang yanmiu yi shaygir. Shichib shuja Xi Jinping gan zibtun gaichin di ma sim la gaichig tib. Tablam sarvi tog nga ci yichi danbu dang banbong yarchun shaygiyan la Shiridul rungma dang jiwa yubi si ji dang chimsu la sa machir bar tisung da tonga dang. Shiridul rungmir shamdag ngali zungu shiwa. Diachi shiridul panda tang shirlog rungma. Shiridul rungmi chima ji ji Zhonggu tangrib jan zikchan la yafchur tang dinang shigba. Mirjil gungwa shigjir yungwar galpil tunga suk jatil nipa ngali chimbundun bar chistun tang galma tungi yin. Guangdong shangchin shantiu zhongchir tangi jinga tapshug shigjir buyibu zhang caayong mingi shigir. Ngaci shichib shujin zibtun gachin ji gungdun zibchit shigil la Shichib shuji shantu ra zikshib nangkab shantu huanjur mgsil kiji dungi sarwar jigni shiridul rungma la zongyug yigbun jagi bi ngagzul samu tukta warsimda lo la dambur ngigi batang. Samlu chilatun jinchung shini huanjur nyocung nyamli jia jia chere tungi la caizhi tovi guni shiridul rungmi huanjur rigni nyamli cuhta kil nzikchim sheba. Shiridul rungmi chanyig dang darsul chewi dikir sugu shirji tafewi charzir gandah tungi la. Shantu zhongqirin danil, zhonggu ligja dangrib jan zikchin jia zhimji ngombi shiridul rungmi payil tawar njerw shegi.
1: Tsi nyerganyan jibshe churu jaisil jishibkanga zongli li changi, Beijing te zhonggu ra jaitun tsamzir pebi silo waki senzin pili gali nila njabchen nang. Li changi zhonggu dang silo waki shimzilip zibi chanla, tongta warsim te panchanla zanju dang njanyimgar dartang zongwi, jaykimni chan zamtam riwa jaisib dibshen yuol. 此年日日人主席习近平及各省省政党接触能力许多年前这边偏见了那里前过能中期四路华克学堂念的最近前咱们这边大部分的动画等他起业起接等的动画彼此的同意过你这些咱们这边咱们这个了跟着动画咱们跟咱们这等你共三位人口没事的人数恰空前咱们的等是不得被我继续的这个你大致公布了用户咱们的跟着动作用户 在洛华克学期有人南至期中国人准备设计的那里文书是乐这批不是跟着当地中国等有人南至期环球的牛葱这一块单兵硬皮不是跟着了东西这一块将有的佩雷格里尼以在洛华克等中国人准备的门和的等罗尔季节起了比第二个不是你有的在洛华克学期中国学堂面对中国的困难的 Wāmjūr nyōcōng dāng mātsil rīgni sōchī bērī miyāmlī jāchir tōngdō yōhla. Zilu wākib shōchī yōrim nāmjil dāng 동기 팀을 땅 냠디라 이렇게들 동칠 에르겜친 담비 니반돈도 요울 우든롱 제틀라시
0: 제용 망친의 제니 은 한큰거 은 정 졸르지에 다든비 치 니르그닌 제셔 드르 베진다 설과키 선진 페리 글리니 란제체나 졸르지 단돈 주시 시진핑기 치 니르지르닌 그시베 선진 땅 제무르나데 중신 제비 마음 페지제 차르제 고정 중국 소디 설과키 소등냠다 자크니제 존진제 타몽 인진 가이친의 제스르 종데 탑지 이치 젠칠메 버르 체르 동아당 비슬 토비고니 제치기 람치기 냠즈기 땅 환주르 뉴총 마타브리그니 니쿵 서버 소고 잡쿵 제니 펜냠리 땅스부터 동와 아멍스메치긴 튼라 야르클 지시데 중신 제비 체체 토비 페지라 르그등 냠즈르기 근데 동도열 중국 제용 멍친디 슬로바키 제멍 디컹와르 근자 튼종 제습더 동아 땅 첨즈기 땅 다르클 소고 제샤비 냠뇽 제리시데 제크니 제니르 냠리라 자침쟁간 송돈 주신도율 페리 글리니 단돈 스중 제크니 지 판츠나 선주고 땅 더긍자님 젠틀 제물지 진충시데 스중 제와 옌릉 정수스 페버 멍제 담보 땅 슬로바키 쇼티 중국 쇼당냠데 첨지 디지인 종나 흔훈 땅 판츠 삼히 판츠 예튼 제습데 땅데 마타브리니 소고 잡콩가 냠리 제텐도율 리홍 중 제텔라시
1: 주니 샹치 낭클치 사른지르 고다 산루치 다덤비치 니르그닌 샹치 망치 나르캅 쳬브제비 르젠디 아윤 하잉캉 디투크팅 니르슴바 살릉덴 초 샹치 땅이 수치 샹치 망치 나르젠디 아윤 하잉캉 그투른 우쇼 쮸엔당 샹치 망치 나르젠디 아윤 하잉캉 그투른 쮸엔바 양푼춘 류통데 장황윤 류강 왕진데 채천용 종이기 치모 천동창 데먼 어젠디 아윤 타인킹 어윤지 촌돔 니 나티 촌더시요비 첨쿠르 머정당튼 우슈젠지 청점지 초통당 버릉군점시 초토대 샹친당이 잔지보이 다튼가 촌더 레시플로위 딜르 머튼 디름라 디십시기비 그니틀 거르지 사브실라냐바당 권주옵시지요비 이미 담셸 초토니 가르지스 저런 상황인지 란사 송집 소위급 조업진 차선다 대십시비 지기디 고르체 년시했당 저런 상황인지 종화마마 짐튼 제급지 조조급 자침 럭드르시 특지 조업진 차선다 대십시비 지기디 고르체 년시 저런 상황인지 종화마마 짐튼 제급지 어제웅 망친 등 산이 제른바 조시 망친 팀이 자침 럭드르시비 제특지 조업진 차선 고르체 살실 저런 상황인지 마니르 화음주리 개플 소이긴 차르진 고르체 살입실 저런 상황인지 개물 얼고 도듬 소이긴 차르진 고르체 살입실 저런 상황인지 제위르기니 샤프신 간송 소이긴 차르진 고르체 살입실 저런 상황인 리쿵기 리튼 도듬 소이긴 차르진 고르체 살입실 살릉 돈처체 셋득 요나 니에프르티 니에르티 특출읍시 기비 소이 고르체 살입실 조도 허르그랑 총칼체 쳄줄땅 쳄줄 클레 도듬 소이 고르체 사입실 소업싱 오르게랑 좀 클레치 올레 가이 리든 소이 고르체 사입실 고도 오르게랑 좀 클레치 사쿠 용세 간이 메프르조비 도듬 소이 고르체 사입실 샹치 망친 에르젠디 아윤 하잉킹가 조른 주엔바 티미 토프팅 셰프실 아윤 하잉킹기 조른 아윤 장홍 윤치 팔비 조른 샹친 아망친 갑 셰프시비 에르젠디 아윤 하잉킹기 팀이 토프팅 셰프실 아윤 하잉킹기 팀어링기 팀이 토프팅 고르치 셰프실의 년셰프질라년 데리젠 샹치마멍 세숑기 니에뚱 니에틱리 로르툴지 제멍 화암주르등 제뚱 피진 차르시 럭드립시비 니틀 고르치 년셰등 니에뚱 니에틱리 로르툴지 무엔치 럭드립시비 니틀 고르치 년시 니에뚱 니에르가디 샹치렘비 노르슬 니르치인 차르신 고르치 년시 니에뚱 니에틱리 산이 세숑구 원진 젬프드시바등 도준당 용기 권지 러그틱 피피 고르체 년시 니에뚱 니에르가 로샬비 샹친데르비 원지 러그터르당 노르슨 도준당 용구 젠드 고르치 셉실리키 년십지라년 데멘 다룽 샹치마멍 셉술 컹게 셉술훈 자친지게 팔비 제컴 코리기 셉술피아비 니틀 고르체 년시르년 조토니 토르 샹친지 마니르 화암주르 겐들 소히긴 차르신 고르치 디십 삼치르당 저런 상황인지 겸을 얻고 도듬 소이긴 차르진 고르치 제십삼칠 Zorgun shangchin chib chib irigini shabshin ganin zuigi charsin gorchi dishib zamchir. Zorgun shangchin likunga litun dodum zuigi charsin gorchi dishib zamchir. Zilang zhongchirga shetig yuci ngibirdi nirmir tukchulubshi gibi zuigi gorchi shibshir nyanshi. Zolu urga rangchun kalachi chimzuldang chimzul kal dodum zuigi gorchi shibshir nyanshi. Zobshin urga rangchun kalachi uig gaig litun zuigi gorchi shibshir nyanshi. Golu urga rangchun kalachi sakung yungi ganyig mebir zubi dodum zuigi gorchi shibshir nyanshi. Zorgun shangchin mamang zishunga nirtung nirngali shangchin narambi norsil ngirzi charsin nyanshi gorchi shibshirib shimji nyanshi. Zorgun shangchin mamang zishunga nirtung nirtigli sani zishungu wenzin dhenpilib shibatang mreldi. Rojundang yungi ngunzi lagadig demtsung shigibi nyanshi shibshirib shimji gorchi nyanshibji arimzin huarnibjam. Shangchin dangi erjendi ayun. Shangchin dhigitim shibshir ayun hankang shuji. Shangchin darkil ayun hankang
0: 主任刘密平等沈正军把王慧红乡亲托人们称称个冷族张泽军乡亲们们小学空个小学的魂扎亲几个族从德的三十个皮大东北青年儿个人乡亲等于书记乡亲们请见的云坛坑个主任吴学军等乡亲等于书记中把沈正罗东川地三冷的中国门门头清洁合作等于书记中把马慧德科等级不是提这些 吴秀俊等罗东川地生产党的等生产四中的参事的马慧德科等级把错人们的用物的搞死些。吴秀俊等罗东川地学者中国门门头亲那人的节目中等是做参事的及托人投诉恰空的打恰是跟病人的罗亲地托他玩什么的卡特了罗学的雷顿经干这单不可逆 Sormun marik lopchin zig zindang peji la gyabchur chenbu shi de Sormun la kartil rogchur shi bi li dun danti ngang yagapur zhimni. Jakub je tabji gachin la shamdag shiwi chul Sormun lopchin jengan chi karisim mwenbir dan yul. Longi changu zhunga bi jolim sarbar mba bi shi de Shugni ki dergi nyamli dia mangzhi danbu jintil shi ni Lopsu dang lopchil cancil sartul jomma so chung. Shimjig shaji shimjig sugu chabkung hanli mungi chujja nyamli saapil tangni. Nyamta lagdang dhani cuntag rangjin jia jimji hanli gangmang chandde. Chorngun jia lopsu shajig phiji tang shugni ki jiri nyamli girim sarwa shigda phivar gandah tunggi sir. Mahuay da yi chorngun shangchin tanga tang shangchin sirungi chunggu mamang lopchin la thikir tang zibdang rogram shi bar thikji chishi. Kei Zhongguo Mamang Lopchin Di Shichib Shuzhi Xi Jinping Ga Jinnam Jain Di Kharnab Jil Nyamli Lidun Yigbo Zhubi Khor Di Zibdun Gai Chin Lagdar Duanchul Namu Shini Mazhung Rigncan Dang Shichuk Canrig Rigncan Rangshung Rigba Dang Zoshchang Rigncan Nuadib Rigncan Di Di Lopchi Tamung Maimbi Lagcha Duanpil Ganglag Shidi Cholmun Di Longi Chargu Zhonga Bi Peji Chargul Dang Ritil Damsib Shini Cholmun Di Ginkho Dang Mangchin Di Niba Ji Shugo Nisi Hinan Di
1: 中国的这等入境者，错人们这里百姓亲兵这次都会只有六七三百个人。申请经过这里养殖文，特别出席。大东北青年儿个人，相亲三兄弟，单系离开别国别的，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这边的单系批判等，罗东镇儿个，相亲三兄弟家中罗东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ང རབས ཅན གྱི ཐོན ལས མ ལག གཟོར ཆུང མཐོ རིན དག གཏོང བའི དུས སྐབས ཀྱི སུ སླེབས ཡོད 장미 입자침라 성체비 러가찬 돈벨 강럭시디 소르문지 첨종 즈그첸톨 바삐시그니 相亲时尚给他们的。

0: 람랑 르그빈 과양성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지르크 드가첸
0: 알랑둥 람랑 르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람랑 르겐지
2: 자치 덴비 냠큰 족부 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중 잠능 르제치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흘레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모 세르중 시바 멘테다 통지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호통트 크치그나 고포세 주티글라타 랑에 제간나마샤리 쳇즈메 버호리용고노 르가비 시르중웨너디 Kalangala Tamchiku, Yela Tankin Tejin, Lagaiva Gordo Tahatono, Ardalundi, Tang Kermanigan Samahogi, Ordo Rasanta, Tatuni, Pondam Khsumjigan Samsaga, Aikper Mapsal, Ordo Ti Kuar Jabka, Huati Sumjigazi, Tarir the Talatanzi, Lagali Tamchiku, Huashimi, Shinri Dikapsa, Kalamako, Tatamchi Gorjini, Sazalongunuti, Yang Lovsuka, Adalun and Amchil Stalatian, Gamma Tamchi Guchili, Tetmaper, Stachastamo Kirchiker, Limakastanachumi, Limak Samcheregas in Soyogatani, Santastamo Kirchita, Nargul Stangentigi, Tijalarab Tajani, Shangokaru Chungi Tondate, Gamanak Chek Sheringkur. Stiamic Toran Cartindela, Tosakaluzica, Nisti Mardi, Standoa Tonsia Largangi, Stanjui, Sonarat Tarkalipchin Tasketari, Stardon Gajali Gonzola, Gajali Mirchin Jarisani, Tomokarun Golacon, Tonsukaru Lilaconi, Huadabli Nerkil Terse, Ardolun and Amchinger, Dinkeridali, Alandalinger.

너무 고득시요. 대행근이나 나서고는 천당 제위 저와라도 저는 아주 되게 된지 듣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되게 된지 듣습니다. 그래서 된 특별 그마 카프리 오늘 갑자기

조금만 대단한 데지람 등근인 선한님 불가사시야. 참다니 인가 진양 측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지길. 대랑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글람 등디 당가 지레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레 집자근 참. 댕지나 쓰는 야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드레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바그냠 조시 주가치가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쓰는니 동코 동코니 르멍고 와르글람 등디 당가 저리 동치기 잡자랑 앞층 앞습니 저리 동치기 잡자랑 앞층 앞식은 참 저리 동치기 잡자라 그치고르근 참 저리 동치기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저리 동치기 급자근 참 더더나양 따탈람 시소시고 노싱가 칼와나 바그냠 조시주가 치가 예시 디케라 집바케기 싱기 제크루미니 름트 바탕가르그머니 찹자고 와르칼람 튼디 탕가 줄이 통치 급자라 앙아탕 말 잡자니 줄이 통치 급자라 딩근삼 나나양 따타 람다 슈소시코 카타가 카바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루미니 름트 바탕가 찹자니 차카가 와르칼람 참마딘 지그레 카도시 주가 Ya kurmin yalum tiga tiba gatang ga chakani na kor mu gwar kalam chama yang den jigre khadu shi chuq Ya kurmin yalum tiga chig chig gatang ga salang ni da thong gwar kalam chama den jigre khadu shi chuq

아직 조금 봐. 내가 렌즈인지 주주 따로 가르마자 가키요가. 내가 참다니 같이 냠찍다. 내가 좀 맛있게 아, 내지 남든 렌즈인가. 저도 내양대 식년 주일에.

레이톤나바 데스장가 되는 건 저절함등 린스나 통섬도 닌저고 린스인데 섬등 간카와 하르제다 히당다 히톤드 바타클와 시글루 피체타클와 안적 세랑당 손므린 친이인 답선 로마가 섬득 시달이 체치가 년음던 던진 신내인 갑게 되모

야, 저들 신잠지 형님이 나청 혹시 죽서 제초 정말 대모였나. 조시 담비 건도로 문득은 열크크 터니 다양한 초청만 가서 담문화는 누가 기르게 쓰라 청청 혹시 저는 오스클라 롱튼지 나청 스피르가 슬타성 린스능니 한든 좀 송들의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양치를 주보 청청 속에 아야는 그 조시 담비 공성그 디침등 저기다 당이 린슨득능니 한숨숑주 개화숑는데 아칭아랑 가서 전부지게요 주보 청청 저영 대비진 비헌된시에 야 나총 주보서 나총시배가 쓰는 장크르데리가 자다와 당자르바자 바성지가 피해주기 쳤을라 나등 간마 진이 쳐서 뜨거워라 다동색이오가 되나 주보 총총치 뒤쳤는데 마늘 마치가 나총시배가 쓰는 린친데 십대 년바등 영나 나총시배가 쓰게 뜨거워 총총 느그르더니 어른가 능근 전통은 밤 영나 담 파티가 타근 전통은 버 영지르 갈서시 야디나 디릉거 자르빈인거 나총시비르 가츨 타통 린슨데그나 아직은 하진 좁어 총총처럼 조기 등지르거 참바당 티바가시거 참바 어르비 가르큰거 참바지 참바 정었음 고득시일 디릉거 조기 등지르거 참바 정은데그나 고득시요노거 실레인지나 소브리지마 청청 넘어에 걸랑 노가 블랭 nga wo pi wo mo se ni leng he mo zgra de men tarun so zhu chong chong dan zin tang chi ge leng no ge a dong lin a ke ba ma se go no dong de ni ga go zhi xi yul de gan chi ni de rung lin sin ta tong ge shi lim ni a leng gen jen tong mo zi ri da zhi xi ye keng ge zhu po chong chong yul ge de yun na shi ga tong ni lin sin ta tong ge shi lim la ka bi dong yong ju a qing ge re wa yin lin sin ta tong keng ge ka bi zhang ti ge den chi zhi sim ni ge sim den na ng a dang ti ge den chi zhi sim ni ge sim den zhi yin ti ba ga shi ge chan ba chong de ge nang a de rung a ji ge zhu po chong chong su ri nyam chi li xia si yo ne ge shi dam ji li yin ji na Аянсылжи шурпасэргоног лавшэг дэвчүндэгнэнгни ау шичүнсэни хтамжиц жобочхүнчүнцэр нямчлэшяж жаджигшийюл Тэгэнчини лобжогчхүнчүнцэг жаллын ёныг замчиг чөни лобжогчхүнчүн дармов жагэшэног майм лобжртө бившэпасэни шэпатмузгра Тэгэнчини лобжогчхүнчүн цэнзэн гамогшэног гнартам аргумтэн аргаму мавэг нисэгоног штамжилндэйн цэмэрэг гожгшийюл Rgbi karkunga samba chungundag nga harjinda chukpo chungchung tsore alorgan jambi jwaashiko dhikshi yote. Derung alorgan janjuga jwaagin nga kashanga gai tang gayon tasira. Ya chukpo chungchung tse indang jana derung alorgan janjuga jwaanda jwaa shkamuz ginjire la jwaa lhamuz ginjire. Ya tataga hanchini 다크윈지나 주보 총총 소른 그 전침 파마 땅 냠드 야는 그 공성하려 그 요노 그 디츠 마시 보스크리 야데나 디츠데가 나가잉 주보 총총 소 땅 주보 총총 소 파마 남지 냠드 나 총시비르 같은 린슨라 도능 땅 테크르샤 그 요지르 삼가 데나 데른 거 그 비카르 콩가 참바 총데가 나가 파미 후스트는 시비 치즈미 톱소 인세니 참성 도시 대게 희샤 통어식 영 제남브르 냠실 샤제인 야나 청어시 저서 데나 데른 그 잘흑빈인 그 나청 시비가 쓸 타성 렌즈 도디고니 오틀르시나 능든 드무즈그리 저버 청청 저 로카등 어 참그

0: 야 나 좀 지적서 되나 대른 그 저기 증질 그 참바 청문되겠는가 도마라 지그 공리 오슬로 시슨 바다르 저 주보 청청서근 현마 거득시 예조 그 실레 동문지나 포리지마 청청와 너무 예껏랑 노가 레잉 오피 워모 실고 노가 레잉 대인 당 뜨지당아 아침 당잖아 레잉더 주보 청청 마즈 그 파치르 렌히지르 삼크 되나 렌히 큰거 주보 청청이요나
1: 我被我母亲给我弄个两天梦的，都是起码穷穷，俺们要当娘的，同时个邻居去过。

야나샹 시적서 다소마 공니 어초송마게 냠게 어론용이노 랭헤몬덴지나 우리지마 청청 얼모 예끌랑노게 나 우피브 모서고노게 랭드리 야디나 아직 당잠나 주부 청청 망아즈게 데른 아치게 나 총시베르가 틀린슨데가 나 거득시요노게 능든 더득능니 아다 토므르 히난도고노다 르비 카르쿵게 참바 청문데가 주부 청청 전던주게 얼로른 잠비 타게 저한테 인지른덕 야 주부 청청치 저한테 저와 친구들이 나 히난도게 정말게 나와스돌라뇽고 토마라치 그 로른 잠비는 알로 데른 거 르베 카르콩근은 아 두보충충치 로른 잔주 그 타그 조안든 지도 데나 린승근 지그니 아치 그 두보충충소 딜린시에 주일 게데 디 오아르츠니 영 조안데 그 린토큰 거 두보충충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캉아 카프르통아 고라 린토큰 거 두보충충소 텅얼지마그 나총시비르가 츠가 타동린츠능아 체제 레와타라 쵸라랑니제 년도비 실르강시 덴디제 럭시스 거득샤제엔 야 데릉드조그 조하가 가샹아 가이땅 가연세라 두바총총치 나와르토라뇽고 체릉땅아 다준니가 샹름 지그나 다요님 체크 그니가 첨성니가 와트나임 곰바 제카즈미 미크 그니간 조사그 롭타 하지기 노그생그 디르진트 냔던 조기 롭탄 조기욕 롭타 두리라 니가 냠기 세라용기욕 레타라 등 먹혼나즈기요 노다 그니가 정릉 그 첨성 거 고친 그 능니 시르브나라 Tsirang jinta ayishwa kori lopchan jugoge. Dachin jinta ayonshuk tsa kori lopchan jugoge. Dijim tsin chizgiril. Ya chupachong chongchi jawa sawuzi akuta. Tsirang tanga dachin niga shanglim chigna daug. Dima seka kaniga chamtsirari. Kaniga chamtsang niga wartana. Gomba jikhazgim nimik. Kanyang yosag lopcha shigiri. Dirjinda kanyang nyamge lopcha songi. Nyamge lopcha zhuna yang shirayong giyok. Rechara ndang mahu nazgiyo noda. Kanyang rangrang chamsanggar gochinga nangni. Shirayavna tserang jinda ayi shuksa kori lopchan jugoga. Dachun jinda ayin shuksa kori lopchan jugoga. Daga jim sinchizgiril. Ya, chupa chung chung chi samluz ga shimuz ga thunga thunga. Ndaga ling hi song na, yung lintzen tatung ga shkilim la kapritung yung ju achi ngarewa yin. Lintzen tatung kong ga kapri ang chung tiga dan chig chigsim nir ga samdan na ringa tang tiga dan chig chigsim nir ga samdan chig yin. Lint top kin chi chupa chung chung chur thang ar jima ga na chung shibir ga chul tatung lintzen ga nang a chul arang ni ji nyan dobi shi le gang shi shiar gi lakshi ga chul ta go chig xa je yin.

야 나충 지적서 디나 다타잉 추데링 나충 시베르가 슬타통 린츤드가 참바 그니와 티바 가르치크는 아시기주엘 데링 티바 가르치크 참바 충문드가는 아 토문에 아치게 주보 충충처를 냠축그 슬드 샤주그 담질 인지나 아간 쮸바 체릉르기 잠능 자비 덤미 가르츠말릉 세고노 회츠홈드가는 게 아양스제 쇼바세르고노 데브충드가는네 아우 시청세르고노 가르담질인데 야주부정정치 아우시 총세니 담질 망아즈 르그라뇽지리 년자뇽지리 데나 데릉 아르근 쇼파 체릉르지 조보총총서 잠능 자요나게 아우시 총세르그노 담질인데 쳔모즈 그래 조보총총세 나와스돌라뇽고 혼나 짜라 메토 망아 망아요나게 빵탕즈그나 시조가게 쳔즈요크 청근능나 시조가 마브 뉴욕 시총근냥아 아우시총세르크 아우시총 아르공인능니 시라블리 닌가히 마르토 응고르메누 그르젠그 쿠다룽 타르응즈가 프르마탈크

허가 옐라니크 르자라 아우시 중가 아마 다름시라 마용스 야주보 총총소 제친당조자 그러게 아마 체석이 당니나 스갑디르 푸른나 스가로즈 파리 용노 아우시 중가 더지즈 아지 푸른 아지 푸른 아자 차이 간가 하루나 nga ama gani ke erg tha nga si thizire elng ergam thire yong ge ayo ge dazire jiz phurung ge chu ama cha ge sa dang na re dazire she chu ma chu la nyang ji re da nyang ni wi si chung la za chai kang ge har na ni chu che ama mar ge tha 최랑가 요멜 마히타 아르금티니 용가 용이레 더지리셴노가 촌니 아르금바 독보즈가 피시총가 가능하지거든이다 퍼송스 더니잉아 아우시총가 그르그이 신조모즈 톤당스 영키 하르진다 아진조모르가 아자 차이간가 하루나 응 아마 체치 어르그타 나 시트세니 얼렁거 아금 티니 용거 어여거 더즈리 디즈 아친 쥐모그라 초 아마 샤차그 사당타 즈디셰주 샘그 마즈라 형님이 아우 시총드가 아자 차이간가 하르나 초 아미 얼금부 타진드 초스리 영영 얼렁근드 얼금 티리 실라 용이인 지리 셴노고 토니 어금바즈 시총가 가능합시거든이다 영 퍼송스 더니잉 아우시총가 영실 어그그이 냐마 너브르니 셀람람 너블라니오디즈가 샤샤 크시즈 톤톤스 더니 아우시총가 영 하르신데 응은 잠보등 기와요비고니 지드 담비 하샤 크시글라가 아자 차이 간거 하루나 응 아마 최지 이르그타 응 시트세니 얼렁거 얼금티니 용거 어요거 더지리 지즈 더니 하샤 크시글 샌즈가 시총거 아마 다 샤차거 사땅느레 다동 고 돈동 오마 마세나 그렇게 못하다 너희 리르크이 지리 돈돌리다 형님이 시총 조갈러가 아자 차이 간거 하루나 초 아미 얼금버 못하거 초세리 얼렁흥 마요타 얼금티니 시르용 요리문 더지리 샌노고 초니 사리잉 겐집가 아양따르 정이 너틀 올라렁스 아자 차차 간거 하루나 초 아마 샤티사 땅타 샤르프 Qalungwa hapardang ta. Jami tartang tindang ta. Chakka tsomu shidang ta. Da ziri da tangi. Si joga ga ama siya cha ga sa nu ga hukura maasang ma bi zhangmu giri siya tangsi. Lafsha kashi ga matata si chung jogar dayi kata nangsi. Derang nyami shinchila, chu nyati cirmi shtang ninyu. Der nyu tang shiri nopa mil. Nye makhi cirmi shtabjigmi, nye hina cirmi nchamzgmi. Chundagdi cirmi shtinidol. Di shtini shirja yomilarig. Ndag makhi cirmi shtabzgmi, ndag hina cirmi nchamzgmi. Chu nilajigni argambati. Chu shwa jigni shkum che tsu. Chi arangu arangi tuanbarji. Chi arangka arangi sobarji. Da ziri shen nogo choni da. Simba shchuf chuga ngangni arjang rangzga parsangzg. Di teni zong. Aho si chung shchigpaga suwaru go tangzga. Dani da ku nyati 前面的是等你娘的，你的前面的是你的。

야 디나 다스타 쪼보 총총 친 당 호송아지 야 디나 슈니 쪼보 총총 초 당 쪼보 총총 치 파마 남버 참성 포시 타그 히샤 통시 가우치라 난등 거 쓰드 냠줄레 주엘 대롱 냠줄레 주게 참성 포시 타그 히샤 인지나 밤이 후에트는 시바그 치정위 호수인 더세르크 참성은 시바그 치토미 호흡자인 더세르가 참성은 시바그 치토마그 호흡자인님아서그 파마잉 시바그 치토미 게르근질 참성기 시비 나순제 폐지라 현흐 전부 태슨비제지 밤이 참성 호수라 니왕이 진식은 동계와 가차르기 뜨릴 시프르 총티니종 영덕비 차등급 호수당나 지속제 폐지라 멍시 당타바리 디름들 잠응거 제스 환주등 어그니 찬치제 폐지 하정년노그 란슬링 하정거 치가 망위인 전통전제 만나 샤등제 어그니 소총란제와 담부요번 마슬 사르토진 형스톱등 르글린제 니와 당립거 제스 초와라 참비 시출은 하초 폐지제 어그니 코등 시바그 제스티 시출 소총세중데 하정거 갈지 대난 전통쟁거 문화식도 인지르고나 토물 머지 요과즈 용국 디마츠크 플숑거 근추즈인 어단고가 더더 정마인지나 참성당 칸자트메 바리 서브르 시바데라 대통거 심큼크 유고치 참성소수 차르지 유비고니 난

0: 习近平的幕后多不登的东西公巴登习近平书记习近平的村村的雷顿坦顿比冷下该城乐的顿去的塔信西尼登记这个其他多顿西比恰斯林干城南门克尔瓦登登记这个其他多顿西比国之客顿托的缺乏西尼潘志通不登子南门西的 仍然申请接送各种等，及支付多部分资金，非是特别便宜了。跟的等，申请等于书记，申请的麦克杰等于书记等部无需准接，仅从南关进西的当下。省长申请的接送各种安全坦克主任罗东川等申请经过这了六七番从的些，接错了单等。
1: 南农内总申请的麦克勒基等中央等，中央的麦克顿安全坦克塔基古德勒特的塔基的水泥，而且会麦克用地三米几个地等，但只能一直，罗布中罗布索撒贝尔南木基西贝尔，等着内车西的，恰似叫麦克用这个镇单地等内的用户西行，麦克中等啊麦克这部雷顿啦，跟的单部等啊马斯。 查了登了，入手跟进混了，东冲西呢，能就西的。这人家明日进去没把这接等的等我留人，红的接中头，盘着我是冷的，托根的西进就被他你将，是不是了？三万难。这处理难几单顿？习近平的幕后多不登的东西，共不然还李鲁中他心等过，三木林把等，乐得的顿去接些给了。
0: 这就不说这习近平给中国共产党和你的路亚等俺国的我的单子了，是为促进了等俺能为松懈了该情节，共顿了，罗布中等，勒个人他心些吧。等给马洪了，我吃了正在能话他穷些吧。第二部三位差不多叫马洪这个证件，他不记勒个人穷些吧。马洪这个年路已经白头蒙蒙，我记得些比，吃个多了，马个特别勒个不着急，但不如蒙个吧。马个特别吃了等等。
1: 是的，马个特别热情的人，为各种马浪子的人很红吧。马个特别扎这个灯，马个特别健干吃，但顶个可把这些呢，彼此特别过呢。接送灯啊，马红见这个灯了，跟得同意。人把所送灯啊灯，使用给错混的都比红的也，也不能单不些呢。马个啦，这个灯啊，马个啦，这边能把任务真的，马个是灯，啊，马个门个通知接，马些个多金的把单位，这话单不些真给。
0: 这几个么子个地震来了，你为干的申请等你书记，申请的么个开接等你书记等部无需准等申请，申请的接送各种安全坦克个主任罗东川申请经过这里六七番几级申请等个等申请使用申请用第二个组组么么接差不些的，错混的都比么混了，参这些把等错混的都比整住了么个关东把等，这个今年多么混个混么，么混个是为连根可看，一了么个扎这个么个什么呢？
1: 我是个没个命能吗？没个空的十五笔没个吗？这个穷下一路人得个急了，提亲节参这些。你看那把，当地地图三级凌晨些才是送，凌晨的宋这个把娘什么才让等，宋这个干可是哇，宋那么才让等花不能家做么急了，打个了哇都急才让，谁就不打个了哇？俺这个才让等宋那么人情人，人真着迷，这就跟他们的人呢，他的母亲。
2: 而且，他们虽然讲话很难，但你老送礼过去，他们总当觉得冷。伢子等个年看那把钱那把的，没有那钱，这点子人从红江路年轻人跟我可农村个他们总当觉得冷来，真的三百个不是些。俺堂弟来从农村把，从不把他们这边，听那堂弟他们总当觉得冷来，真的三百穷个个，你有个路，三百东岸那，家他们拦着了，三百你哇。 家这么去下人，对那兄弟有就得让个参巴东哦，家这么弄这个参巴的，那俺是就。陈红那张布我个光盘里，陈一个三千年这铜门儿的，家这么弄这。二零年看那吧，对那得让个参巴东哦，家这么弄这个参巴的那啊，他当时可不是借用个啥钱，刚当刚子给那。 那马松比某个成个个小区里住过呢，人呢？那马松比某个农村当过那个小区里的人的，他蒙古人了，不就觉得中央人把你乡亲的人罢了，乡亲的人把你可当个中国人罢了说话，他人把所说过把人的你，但那马松比某个小区里下完的都过的，他小区里查个过呢，这不，对不？他青铜茫茫，他们看到青铜茫茫，小区里看，绝对不拉说话个，你知道等于。 아단 더그 뉴욕 거기 잡탐 소소정 대구제 청합당 아다 멍멍 십실근 따와 지금 손지나 니는더니 쳇 아단날 마순비 먹 십축그 샤완다 좀 큰 그 쳇집 그 만나라 양나 쳇집 그 창극라 속과 저기 됐더니 단날 마순비 먹 개강라 양나 날 마순비 먹 어디 통강 살롱 송준디 탄데 샤와 강멍 접근이 좀 선더무리 대빈튼 아초 참총당 졸음 내츠니 나영 Nyebiloonda dhaka rangarkang dhe rangarim songin shangchin nang kalg wanjil kalg dhangar zung soso songi anitsil yunin shi na. Ata tangshkab da jig nar masunbi mag chamgag shawa zaga zige ribgun na nga yangna nar masunbi mag kargi maliya no cera yangna kheghang dheg no bahtang gu nindu mug jig shawa shigre niri shongtang zhongjini yoni anitsil damuri. Di jengg da tanggal lechin di nang nga zi yim solo warg rangarchung kal shinghe zung bamang shibshul khang aramba jibi shibshul khang lirukwa pagmur anchin jilandiga. Та рангаржил гэн нар маасунбий маг шибшил шиавасы гунундаг нгуура пэрим чимузгинина. Дэвжинтан аци жившу гэна та нар маасунбий маг чамгэг шиава жиб гунуура. Ягна нар маасунбий маг кэгэнгра мали дэнжэгэндэг ноцэгтан гунунди тандани та чэй нгунгугра лэгжжи гуг дэхгурданы кабдайл. Ямах мэр нэнчин чоу дэмуэна.
1: Гузба дэму.
2: Ари, дэйдэнна тух дунгу та агниги дэрэнгэл ata kachin rang jin jin na chok yang na nar masum bi mag shipshil shawan da gam pherm ge korni chu khabda zgi na
1: o ya ya te na talu lun den jin na ta di jeung ge nar masum bi mag shipshil shawan da ge gu zung da tangi talu jip tham bang gor nu lu tari
2: ari
1: te na chep tang da nar masum bi mag shipshil shawan da yang ker ge chi lu jip chin da yang ker ge yang ji ge pherm ka thong ge ge te na ngi pherm garam ba da marang otu ji ja po te na thumre ngi na nar masum bi shawan da ngi na ker ge Chik jat jat ka da tuk nga Shanghai tongchir ka changnin chuis kuno dan da ga shib shik kanda ni jayum ka tong mo ga nabzun ka bzong tuk chukwa chukuno da muza tuk dhe. Da kamde kar ka tuk nga kamde ngi na chertan a chu jayum na da chik lu jobjit yang ka nga ka shib shik ka shayang da driftan ra jobjit ka mang ka nar masun di ma ga driftan da nga kar ka chapar tara miya ka kapde ngi na. Onchang da saagni da ga shib shik ma na ga song tang jyotan jokko rih kapde ta ko rangni ka nar masun di ma ga jyotan ma na zina chukkandi tukhani chin dezo tuk sanga тхумра сунтын да кэрги чэнсук тхшив икү гэдэг на хөрна чимцэн гэн ийц субтраны кэрги субжун нуга нийц ласх ба деп жидэн ий да майн би да кэрги чэмран сук нуга скап те на яа чи чэмра га сусу те сэкс зун да тэн тэ чи мэн чэ ай кун нуга тэму га ша кэрги дэртэн да ру тэг гуз мо зэ
2: ари
1: оло оло тэни дан ди тэни марам фэрэм гэ тхүн сун шэлна да чи гэп чи гох чи гэлу ди нар масын бэ мэ гэ сун чи гэ чатэм да кэрги тампэ гэ гэ уни ини чигэгэч коргэг дүндэ танди нар масын би мэгэн нэгни хөнгөгэй гүнэг затымды тэргэ тампэ гэз би нэгна та чунди нар масын би мэг кэрги сунчубыз на чук танди затым гэт хүн дэфтэн гэт хүн шагина тхумра танди кэрги совсу тэни кэрги рамдыг расичун гүнэг дэмэг ламдын дэ сэс зун датны совсу жигчүг зуура кэрги чапа чөжү пага зун датны затымды жинчүн изэг та гүнг төм дэнига тэмпүүн үндэ карита сунтын та рари жакк нар масмы мэг сунчбра нэгний гүнгүк кэшаан та та жатым гэ кэг лама котон гэ кэг сунтып та вари каптин жина та чунди син туй мэм сүшүл кэнгэ син туй мэм төм кэнтэн жэди бу тэни данди төмзэн бу лас па нямжэ дэ тэн та навжүн гэ кэг жотон дэ жэстэн туга кэг тэн цамби ламдэг зэ жу гогэ дэ тэмэ гэ дачи кодок эри та чим дэ гүнүг мэг зэ тэн та та чу гэнгни хэна сүшүли кон тавзэн туй дина чэт навжүн сүшүк жаан дэ дэмлу гэ цанкэ зэги та чу мэм төм кэн тавзэн туй дина та чэт ди навжүн гэ тэргэ жотон дэ сүшүри күнүг навжүн гэ тэмда зэ тэкэр гэ я зэги тэ күнүг тэмэ зэри Tane marang na tan di nishtun jigni ga da simba nang de ta rang jak ka nitun tuk jatum de zirka sarchi nang nu nang ta sung tang ta nar ma sumbi mag nitum ga sha dastang zi dan damu ga kirgi rinpa zi le zi na sarta kut zi pin nang na ta achun di nar ma sumbi mag ta nitun ga sha dastaw zi gina chigi dribgu ni na Satun kankang zi jinchung i gunda. Tan maayin bi ta nangi chapar chinta suu zuu nu chazi na ta nar maasun bi mag de ta sungtangi ta chamga thuni charchin yopi guni ta kar gib zhungtuk maayina chungnu ga amiksik lamdgan da muzi tanpo jabzi. Tanitan di nishtung jubjik da jo nang de chin tui mamung shibshu kanga da achu zhirm sungtangi takshib da tayi da tangi ta chit da achu sobra nyankura yang na sobra nanga de thung de zhikhtingi kyu ra. Tamayin bi ta nar maasun bi mag yang chachuk shaan di dhukunu gu, chumkuk shaan di, hongu gu chela 다 준디 소수 분데 다 송등에 다 십숙 그 리콩 그 특동 디 십숙 그 삼천 더 그게 알아 신지 다니다 말았으나 디 니톤이 사치크 다 치크나 데다 양 사트 르치노 근디 나르마스미 머 송축 그 자틈라 나르마스미 머 능니 무응국 그 자틈데 저크 그게 사치나 그 사치 능무 카데다 사치 능무 능나 탱크 강강 오크스나 토머디 다 젠축 그 그게 독십 땅이 공리시에 고노 퀘르나 나르마스미 머 그게 도무 그 교통 주고 땅나 코라니크 단 도무 그 능니 조둠 오 첨승 그 다 소수도 조칭 드메카 소프트웨어 능니 양 지금 소수 냥고리카와 그게 지금 셋땅 그런 그 샤 조빠즈나 주고 디토니 크르게치 다코일인지나 체인데 지그지 마르 다츠 쳇탕그란디 지 나그니다 조그누 도모즈레라 뭐 다다선 송탕 다크르기 노르치 즈지케 송탄 다선 나그니기 자 다브 송즈지나 초코 다뜨 스켄탄 로캉니나 뜨 산질나 로난주 람바 도모즈레 뜨마 임비타 다룬디 스타츠중 난키크 과르디아즈 도모즈나 단 데인지나 코르나 다 체이즈 나그니지 토나 소브수 만당 사라토나 대양 쳇탐기 됐더니 다 그렇게 소수라대 흐느적 거가 답박이 너무 그 과자가 나 좋은 너무 그래 때마인 비탄디 다룬디 생생 연끝지 아다 코르나 아주 진속강이 마인바즈나 죽고 다 기르긴즈나 죽고 달아스박이 소프트랑니 톱스리코노 라스박이 니츠 스터랑 그 히나 니퍼튼 데유디코 아야야시 죽고노 버람바트 때마인 비탄 진속강이 기나 아주 능니 요누 지통무기 니엣다 타웬지나 소프트랑 디콩즈나 죽고 달아스파송 이샤 드나 마츠코노 달아스박이 땡킬 때마인 비탄디 니퉁그능니라 송통이 나르 마숨비 다 노치 텝사게 샤이트타오던 송지나 그게 아름바 크르 그다 송탄 독십 카츠가 이고노 회르나 송탄 그게 지금 저고 지나라 탕 동무 모다 송탄 그게 저고노 카츠가 지 어떤 마인비 야라 캐르크티나 쳇탕 아주 샤이라티 세마 노죽노 디타오 그게 야 지금 저기 그 땡크즈나 또무 사라탁 또 망아 비죽죽노 또무들이
2: 아리
1: 또 마인비타 다송 그 서트 지노 그데 나르마스 미마 송축 그 자툼 지나다 아름바 뜨크 송축 그 돈이다 땡케이죽노 뜨나 동무 디 첨성 그 송추부 아니야무 소프트웨어 송추부 산다무 진속고 송추부 자무 자름 그 송추부 다니다 나무 온디 서중 그 송추부 다니 특감 인이나 첨증 그 송추부 라스 바게 첨 송추 특그 고니다 나르마스 비마 그 송추부 데다 샤르지 고 살아이 고 라스 바게 땡키 나게 좀 도무그레 특이나다 다니니야 샤프텐트 셰치도노 추운디 니스토니 카츠압제 그 로가 다 스마난 데다 아주 다성마 히스타트 그비 한단스 군은다니다 만정가 소만 자리 송통이 그주 소파르다 송대통이 송샤이 크르살이 디 웬부즈나 죽었다 사와 비누부터 뭐 교통지 다친 속간에 주 타타 그 찍느리 디스캅데타 다 진속성 청마 그 그게 다사즈나 죽었다 청마 신토이 뭐뭐 집식한다인들 그 치카인들이나 거기 야크스크 다르탄디키 구구누그 그게 니투마나 땡킨다 무드오네 루 지그니 그 옌 론다니 루 주제 루 메누그 샤이 라스파게 삼진트 니젠 세트노 삼진트 니젠 노치탕탕노 타니 노치탕와 고름토니 니 양 흐그지탕노 담아임비타 그게 샤프 신탕암바게 니젠아 아미슈에 제무지팅이 그게 공주연진 그 땅밤 양나 샤프 신탕암바 라스파게 더 섬그토니 차바주지나 니퍼다다 송통이 팀토이 너무 십식한 거 그렇게 돼 송통이 십식 그 축친도 거고 보통 나다 그게 송통이 틈득 그 땅간 그 그렇게 지나 죽는 디카다 진속된 거 처음하겠다 팀토이 너무 십식한 거 송통인데 축친 고티니나 마니나 달아서 봐 그렇게 똑같나도 요트 디지니다 정만 그란디 팀토이 너무 십식한 거 그게 막 그 첩버도 그 첩버팅 나다 니톤이 잡지도 딱 선반한 데다 팀토이 너무 십식한 거 십식훈 인용 더 닌샤 헤르 랑중 키크 사그니 데송 독슈비 코리다 그르게셰 누구 가차시드 그나타 니퍼터 송통이다 나르마숨비 머가 송통이 느그니가 모인구브라 르그치 주샤한디 스스 송이다 땅이 나르마숨바 쿠샤이치 드르쿠 누군디 호르나 삼진테 니 세파 삼진테 니 다 노친지파 노친지기 코름토니 니 세트노 다치 공춘친 그 땅통 라스파 드타우가 느그니 힌튼 냠바 요토나 데 첨그트코니 십신 축친 코리다 땅 그게 첨근 겐크 커근지 고지 тому сошла на его тому идем тебе танита луттаг даже все в джепке на атасун тан та чин той намашевши кынга танкли да та хаби хантанг мандан сомаге жотун динанг дони чин танка кему лика кему та макка кему ла супати чымга тун ишевшин чукчин голи чымган ген кыргози таке танкли жерген тому дире
2: ари
1: танитан ди луттаг да чигни ги сымчин ген гэдэ та там мом чымкын гэ жотун де арымба тунгу кырге чымчэтсэг тигина та жотундинын гэ чынка ке мускуну яна жотундинын гэ такырге нуци тункын тупчакын тесунтын самжинтын сатын мугу ныгни тара 그게 집중기 잡반도 제지 아 더마인비 타운 그게 잡스 그건 차야 세공고 그게 막내 랑탄지 아 더마인비 타야 리카케 모스쿠는 데 인지나요 삼진 때니 산도 근거니

0: 나는 베이징에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치수디무. 대릉너 시츠가 다든비 치수 시기땅 아디아스티가 다직비 치접든. 워스티가 다직비 치주브질인라 자파상리. 슈니 예치 산지 렌선라니엔 버가프스샤. 아이스르제 천름진이 비 년층 큰기 지 섬진인기 공물 아르쇼제 차천만니 가차정데 팔레스타인 이슬람국의 링글 하마스이 조그니르기 아름진 뜨그치메 버즈위 덴탄라 망뜨근 것에서 저바타나 뜨그치메 버즈위 차르즈르덴 아리 덴고 돈비 셔데 아윤 한캉세르바디 돈바얀라 하마스이 다트그니 다제체랑 촌차 요츠르 쪼기 비랑샤 돈요 팔레스타인 제 르그츠르 호능은 스중기 아름진 자차 사케제 사클 크그지글라 실린의 덕주셰지 마슬 사케테드글라 촌차 요물 십실셰지리 차르제다나 하마스이 프힐람땅 촌치 조자 조킹지제 사차 쪼기바땅 시틀시비 촌차 요츠르 르그츠르 호응은 스중 서바땅 에제치 단지가 마흥기 도듬샤기세르 예영의 천름 진입이 년층 큰기 디념의 디물능식비 혼직제 가차정립세제리 하마스의 적치메퍼르조위 차르제디 원기르시에서는 디물시바니 응이세 잡적시비와드 다동디나 릉우시기세리

진인지 공물 제송제위 년주로 등 소미가 배대 아리 년디 쇼버 일릉 소브쇼게 그슬모 랑친데 돈만 칼란 잡글시니 자마가 유비 침층식 파마니 등 대빈 루니 젠제 시바식 세퍼 쩐즈기시 바자 이유세제 텅디인 잡글리 돈만 토킹몽을 노춘 태비오바 등 알라스통 랑 쿠르제 칼로와 지키 사자 발리 등 디총마 자흐라 자팔리 대빈 루니 젠제 우충 시나지 텐름데 코르세 바자 이유세제 샤출 디르기 문남라 탈출 산지가 이선은 야급 견지클 랑르기 샤출 잔다지 용세르 키탄돈 텅디 샤출지 잡글 칸라 도히땅 찬닌 술마서버 데리 도흐티 일릉 마멍라 할리 로르사 담부땅 할리 텐들기 야급땅 랑땅가 케긍라 송충셰던 징이 인세르

0: 야 저거 데모
1: 어 먼저 봐 데모
0: 나 데모 데모
1: 린스 지금이 나가 다시 좀 맞아 드비 니게 냠레 거 돈린데 코트기나 와가
0: 드비 다시 도마
1: 어야
0: 야 갑자기 미래스나 코트기다 데모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디
0: 데모 야 저 때는 게 레슨디나 하시다리 레슨데 그 치트미인 잠디 르기 르만드 그 모글은 비 칸키 수 참마마다 그스 고노 그 망른데 세크르디인
1: 어디 저 건좀 바탕 세랑은 도마 세미 도마 너 졸라 소파 탄젤라 럭키 세페넨
0: 아리
1: 인생 지미나티 라모토 니다 카초 쳔보 틴라 니다 카초 티티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Chiji Simkongni Pilvi Hazimil Jilagarji Ngato Ololub Jihjubi Warnanga Ponyirv Garcho Warnang Chinji Pony Chiji Kabarlav Giyol
1: Yatakunaba, Denan, Sam Denning in Abaso, Tongan Shang, Chenanam, she touched the Kondaga Donugo, not to Nindazu Shelta, Tomago, his Tartangina, Zankushiniz Gurung Dingina, Shig Tawa Chinu Gurung Dingina, young Tawa Chimbu Gujis, a Tatar Chimbun Juan Dang, to Nam Shig Chinil Tawaritana, Tokushi Watana, Shastig of Dadden B. T. Nir Gug, Ada Tirungan Yamandani, a Tirguntisur Gunita. Sangin ge shirda den ba ge sism zhe ge ti zu lu jing ni ge rang de zu ji na zu lu ke ji chan de mu zhong qi wa ra de lin ka tim qin du lan na gu mu zhong qi zu sheng ke jin du la zhong yi shu ke ji qi me li zhe zu lu ji wo dang la ru ji ge sa ke ka ki la chen ba zhen de na hu mi sim qin ling a chen de mu zhe li zhe chen ba bi ti su zu ji na da gong li xia ba zhe zhen de cong ma ge ji na da 대릉이 성인과 관련되냐 아 소마그릉이급 된적되냐 아다 자즈비주한 그 가시그 때나 워크된지나 다 세르와나 축구영나 드그처 드글롱지그 남시 유노 쟁거이냐 다른 이진된데 철고 이진된데 너무 그네슬 유노 쟁거 아 네퍼던지나 수 점은 소마그니나 랑니급 된적되 예자미 주가 가치그 대근지나 뒤 원국시 등되나 축구영나 원국 가송도 아 저모들이 나 지금 이제 나다 사종 등대 데크 그 특처럼 원국 그 샤운데 이제 나 지금 통시하고 아니 그 등이 이제 나 아다 점으로 이제 나 등급이 주 성마가 이제 나다 지금 성지가 파지른 이제 나랑 구치기 오는 거니 쓰다 치고가 댄스 나영 아 야물라 리스크 감디 칼로와 그 종놈 등그 아다 친치 아 들어디 주 주 넘듯이 이제 나 크게 다 누군디 아니 쓴디 잡는다리 어딘지 리즈리 주디 홍그 같이 이거 대한 진진아 그 영남님 요구는 그 주년 총진아 영 차르카디 요구는 감디 아 독공 제무 아 그것부터 이제 나다 강령된디 너무 가군이 잘 줄었겠는데 영나 다 튼근 냄성 아 나도 뭔지나 강소나 지 시작한도 못 찍을 제무 요구 못해나 너무 그 가군다나 영 아 년간 하정 그 지그 더근 이제 난데 안소론 성진 남시 다시 그 큰 거 누구 노트 년달이 안되니 나티는 글이 선더질달이 아다티 군이 성닝거 왔더니 나 정말 다주 차르카즈나 죽고 영나 아다 차르루나 죽고 너무 그 덕질 그런데 남시 랑송 감고 남신데니나 잡는 주다 같이 그다 제더니나 너니 되는 그 다 둥글이 선더지니 정말라 다 답줄 지는데 그나 와크데 영리 전 다 둥컹데 그냥 그 누구지 그 가브통 그 아주 죽은데 그 가브니는 지일 야 근데 뭐
2: 아가
1: 데모 데모 데모야 초테랑 글레친디는 아식달이 쇼니 코브드군 우가라 말 모수글은 비 아가가 투투스군을 연더스 자크지인
2: 과천스 댄스나 아 다음 오천데 도는데 잔들로 다로 숙고 있으파
1: 아 차르송으로 도는 잔들 샤르가 신이 잔들이 차르송으로
2: 오 그거 추동으로
1: 가지고 응 절다 듬바게 치니 그 뜨끼니마 차르송으로고
2: 농촌
1: 아,
2: 눈에
1: 떠나가 가려.
2: 고로코

야, 저도신 담제 형님이나 청물지 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조시담빈 군두르 몬더긴 저크등드고다 땅에 다영 초청망아 저 담마가 노게 히르게스티라 청청르테 선훈 오르클랑 텐지 쳇드나 청물지 쪽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르가 슬타통 렌스몽니 한등 좀타 아이나 린슨드근 돈슨바 아치 노르서인 영철이 성우스클롱 층그 즈미클롱 드질리 다땅이 체초땅 냠드 아야능그 공승러주그 스케와숑노데 나른가초 첨보치그 열 라든담그 조보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1: 야 디나 디릉거 자 바성니가 나 총시베가 칠 타통시야 끄니모레라 야 디나 디릉거 자 바성니가 나 총시베가 칠 타통린 친다가 나 아직은 하신다 주보 총총서를 조기 등지르가 참바 등 티바 가르치가 참바 르비 가르콩거 참바지 참바 총어슴 고르시율 디릉거 조기 등지르가 참바 총은다가 나 총어르글롱 튼거 런츠 끄능니 영 쳇다 주보 총총서 아야는거 공승거 럭지서 고르시요노가 실어 동무인지나 롭도 총총 제가 노르글롱노가 레잉
0: 반대비 러시르고노가 실은 헤모즈그라 데민다롱 두보 총총 아야는 그 공승글럭시 쓰고노 동는 그시글럭시르고노 동는 데니가

조기 튕길 그 삼바 청문대가 아직 영주부 청청소가 야는 그 공성 그 럭치스 거득시요 노그 아 럭치 알라라 랭가 럭치 인지나 소적 청청 세금 노르그 등 노그 라잉 반데피르 세르고논더라 데문 다른 주부 청청 군부 돈적 노그 동른 크식을 세르고논더니가 거득시요 더세등아 야데나 토마르 초 청마 그 냠게 소적 청청 세금 노르그 등 노그 라잉 반대 비블러스 이런 거 레옹디 냠게 찍냐 나 참 어려.

야 나 좀 좀 보소. 대나 대른 그 티바 가시 그 참바 중문다 그능아. 아직 그 좀 보총 총처래. 돈을래. 가영슬제 쇼바셀 그노게 다시 대충다 그능니. 아픈 듣기 가라야르바셀니. 아랑리 우게. 너진게 담지즈 좀 보총 총처래. 냠실 샤지인. 야 대나. 냠출 마시노긴 허나 조포 총총 총마시 제즈가 데른게 나 총시비르가 칠 타통 렌츤데인지나인 아자 바승근인게 타통게 렌츤데라 디르젠게 조포 총총치 데른게 티바가르치게 참바 총원데질리 영 아치등 냠데 조포 총총츠레 담질 냠출등 데민 다룽 감츠르등 아랑니지 니치르데노게 타시 호이티브게 회록 뇽츠 데민 다룽 영 똑화등 담괴라스과 조보총총츠르 냠츠르 샨도나 하신데 린츠 타통거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츠 타통큰가 가브릉정 드그든 치그즈그스니르게 섬든아릉하등 드그든 치그즈그스니르게 섬든트긴 린츠는 돈슨바 아치 노르초게 하신데 조보총총치 가브라그글 아픈 듣기 가라야르와 아난 하모 하모시가 디스 샤푸네 소츠 끈진능게 치 지득담비 샤즈긴 더세르고 샤푸르 메홍스타비 세와 마르포 마르포즈고니 마츠케 샤오 라르틸라스타비 아라초 차시긴 요파리 Тимасала, амаршан хүмүүстави, жорпа юка юказгра, кашиг денжиштави, шканг хэмо хэмо шигчэн юбари. Тимасала, дарун сэмчин тамчилла, арухшэпргави, сэмба зму шигчэн юнугэшэнг, куна сучэг гэнчэ, хцэг тухтава шиг имбари. Нинши, 아폰드키 제비 종아가는 희응오 자신 성기 흩도무색이요노 고등스 크르게라 디 조나 돌리 다 크르게라 자드근 함바 나츠그즈기 이즈그라 온징 스카르틴 드그나 어틀케 포이노게스쟁게 어틀땅 타버 어릉구마땅 세바 아라초스케 아젠차 강영 도제메 노거쟁게 그게 심 하증 멋지버 저리 다 냐이 다당스 샤푸그 아푼드게 심바르치케 메노 르기 데 아니츠티스 데네다 아푼드게 코 최근에 야신청아 흐트문 조난도 그라 언젠 그게 젠차 요과 시그란 도지 메노가 생그 그게 심마득 살샤츠 샤포 심성그 더시스 아토보 데 스카크체즈 요케 게데 추 글론 바나 응 라추라 세와 영나 조스퍼스 Чэсэхин нара ngэй чуог яна чуг дэзэй тэнсэг. Апун джэг аргатх чуоли. Кэргэй джэгда гдэрдэрдэ одухшура. Ngумайын, ngumайта мүзгэй на чуог гуатэнчэ. Уна чуог гарачу ngашгэй юджэ. Нима хсэмгэ хачуда ngэй чуог ngэйбэрдэ шэра жутав. Дэзэри дичэлэйсэг. 아폰드 희공오 자신성게 흐트무토나라 참마 이염사리 아라라라라 천둥오마 훔친다고래라 초 가라다다 오마치기 이끼야 뜨지리 참마게 흑질이 노그 아폰드게 다 샤포그라 초 흑시라 흐트운돌 마숑스 디젠게 그게 흑시라 사토아영 마용아 흐튼거 웅르마 비리 달리
아름게 아라였고 자식이 어떠지리 아르가트 초리 그게 개무 코르이치나 드다 어드르드르드 찌그스 다니 샤포가 년그르그 참모그 그그즈그라 아폰드 세라 마흥노그르젠그 영 그게 남진 쇼비디스 아닐리 사마트 아폰드 응 거라체라고 아폰드 응 거라체라고 뜨지리 버크데츠 디르젠그다 아치 다스타잉 쇼비디스 샤포 영영적비 스컬티트나인 뜨지리 셰스요게야

0: 자시오 남자까지 오빠 통원포 메토 나도 잡아 어르기들 그 가를 흡자 산더니 동원지 피타지 지금 중국 사정 못해서 진아 메토 롱아테서 담어 펀저 커뮤니티서 동근 다위 답자 지금 영어 다위 니자 지금 서공 다위 승자 지금 젊은 다위 집자 지금 자료 다초 정거 로션이 다정 오체는 거 제옆에 진나 제선 롱자와 다나 롱자와 자나 연신 노론 자와들 다지 근육들 다지 톱즈 야 다토 마친더 끊저더 보셔 점촌더 쳐이더 보산더 먼더 떨지더보 워깡진더 떨지지더보 연비 니프슨 좁히 디친더 라단르지 카이슈이나 도체 산저 총이 봉이나 덴서 정인 법비 자시호 워체 니상지 비 봉조라 다누르슨 법위 자시호 아메카 커뇨이 비 사진더 저트 로여 연비 자시호 첨부 워체 동저 가울라 키원 담비 시비 자시호 퍼슨 좁히 바여 전경더 리니 차린더위 자시호 워체 동거 머리 셔친더 문이 가위 니비 자시호 논나 전경 도아 말리벌 아디치 퍼슨 좁히 자시호
1: 시청련신
2: 차루이 담지라글랑진
1: 흐질비 도커타진
2: 아르비 아담캉점진
1: 나츠 나충시비에가 찰터슈
3: 야나청르지적서 공내치 로적청청즈거셰노게 세바통즈가니너라 데난 디초닝 주보청청치 아잘름요나게 삼치득거저니 치주보청청즈급셰노게 아나르튼통즈가니엔지나청무레 야디나 슈니치 파일르 텐친니엔비 주모청청 제크를 한지급셰노게 버시등 시텐세니 삼지통즈가니엔
4: 저보 청청초 지초 참마 데모이나 나노 템친종 진영 섭청거 서마 캐스커 삼진 니 다 지초 나흠즈그샤야 나 나흠거 카샹아 버시 당신 태웅세라 하나 하나즈가다 버시 센즈그라 심 태웅세나 니욕 데니가 러스크르이나라 니가 안지그준그네 마르 심 태웅아 워스모너 워챠오그니가 승고 톰바세너 원정아그니가 진고 톰바세너 我穿个人啊，阿米，去吃些那个，不是跟大什么，都送。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뉴리 가르콩
0: 히릅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는 단세 아르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도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2: 야나총 두부처 디나타타양 초대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총군다기 나식 조열 레디릉 렌슨 고르참마드 아치그 지초디노가 로릉담 비타크 저와다 딜링히 큰거 두부 총총요거 야디나 지초열라 칸노거 딜린데 은드거 정말 사우해시뉴고 아치그 다타 데릉 공니디노거 저와다 딜링시 조열 Kungni tino ge zhuwa yinji na lu ngin hun la zhuma lu nga yin o na lu ngi ye ji si zhuma lu ta yin yi si gu nu ge zhuwa nda ril Ya zhubo chung chung cu lu nga ngin hun na zhuma lu nga yin ci dashta lu chi yin gu jiri la lu ngi ye ji si lu jiu nga yin nan zhiga 야, 저보 총총치 삼루 당놈 드여 그?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대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아디엘스티흐사른지르
2: 냥크남바 체소디무 데릉너 시츠기가다든비 치소치기땅 아디아츠기가다직비 치접든 오츠기가다직비 치조브질이나 자파상리 슈니 제치산지 렌선라니엔 버가프스시 에스르제 천름진이비 년층큰기 치슴진인디 공물 아르쇼제 차트만니 가차정데 팔레스타인 이슬람국은 링글 하마스이 조그니르기 아름진 뜨거치메버즈위 젠튼라 망뜨근 곳에서 저바타나 뜨거치메버즈위 차르즈르데는 아리 젠고 돈비 셔데 아윤 한캉세르바디 돈바얀라 하마스이 다트그니 다 제체랑 촌차 요츠르 쪼기 비랑샤 돈요 팔레스타인 제 르그츠르 호능은 스중기 아름진 자샤 사키제 사클 크그지글라 Silin dhugchushe di masil sakit etigla tsuncha yomil shibshirshe giri. Charjitar na khamasayi bhilam tang tsunchi zubja, zuikangji jie sacha chugiba tang sishul shibi tsuncha yotsil lghtsil huyngin sijung sarwa tang adyeshji shtanjig mahungi dhudum shagisir. Yanyang chenlam jini bi nianchengkangi dinyam da jimil nang shigbi huyngrig jie gacha chengnibshe giri. Хамасии чэгчимэпэрзууи чаржэдэ нгэнгэршэсэнаң дэмэлшэбанэ нисэ чабжэгшэпэвардэ татун динэ рэнгушэгисэр.

예릉 지키 사자 팔리 등 디총마 자흐라 자팔리 데빈 루니 젠제 우총 시나지 텐람데 코르세르 바자 이제제네 샤출 디르기 만남라 탈출 산지가 이선은 야급 젠지 클랑르기 샤출 젠데지 용세르 키탄돈 텅디 샤출지 잡굴 칸라 도히 등 찬닌 술마서버 데리 도흐티 일랑 마멍라 할리 로르사 담보 등 할리 텐들기 རྒྱལ ཁབ དང རང སྟེང གི ཁེ དབང ལ སྲུང སྐྱོང བྱེད དུ འཇུག ངེས ཡིན ཟེར

乌克兰接种的库列茨基以及什么证人这是红这位年纪的等宋明被你说的乌克兰来迎接了约日冷南之基础比接送日久的俄罗斯军队瓦当俄罗斯政有个的铁人不没什么等东西的是是瓦等有些乌克兰罗斯布以铁人的这个瓦当呢约日冷南之基大陆龙吉克混了乌克兰拉东比有个的铁人的日等铁人不没你俄罗斯的这些人 디능 요구르 테르치나니 땅 테름범 메겔 동시르슴 제송 가테고지레 쿨레츠지 쉐지레 문거르 우클란 쇼라 요구르 테르치나 시기 땅 테름범 시기 동시르 쩨거 로그주르 응을번 조르와 땅 디능 요구르 테름범 메겔 땅 동시르 제송 로그주르 쩨 응을번 인세르 요르블랑 난지 지에다 제버 우클란 쇼라 요구르 테르치나기 응을번 땅니 우클란 쩨 니통 니에 쩨글로니 니통 니르든 루 노르슬 땅 아 먹어둔 들 아디압주르 쉐지 초고 챙골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사클티 터르 팔레스타인 세종 서바시키 제중시비 고머스트부 갈친식정인라 딘총스 진튼데제니 이스라엘 기니제 딘정간른 톱게레서 탈릉푸이 딘튼데 딘츠마가르니 르그트르샤제땅 저치메퍼즈오비 리톤 르근접숑아땅 찹지게데 예스르제모 홍차차사케니 셔르튼샤제땅 아젤치 단릉 먹흥기 사르다즈비 팔레스타인니 뚜고먹흥땅 냠리시데 자샤사케제 예모땅 데브진디 탄쿠르사케제 덴지글라 냠땅 간릉샤제인서 탈릉푸이 다동 예집땅 카테르 터케소 덤지그쇼 디진튼저 버름 바이춘시비 탄니 티기지체시 루토 산디르 컹거베비 니자다나 아르도비 하마스당 에스르제 종츠브체모 컹기 시슈그디 털릉푸예 자르이그 데르샤이 줄샤디 레와톤버마슬 아니 급슬란제 영담메

0: 喂，主播，听得吗？
1: 哦，这通话电话就。
0: 这通话门的那那，农村把个出来，他通看哪块说过？
1: 哦，农村把听电话。
0: 嘿，听电话的那唱的呢？你这不着嘛个？啊，买一了，新木色的那个冬天是六七块这个一个。
1: 买了新木色的那冬天的秋天的六七十块的哦，就挂针器。
0: 挂针器，嗯，我呢？
1: 都是这个，当时个口工的乡镇工的，当时个。컴튼다라 능니 조디가 당하지 니 따가 조려 주시안니 능아 체트가 대산등 다이 토비 대냐 조려 주시아 콘데 갑부데 누나
0: 아데데데 대나 영아 자 카창메 그 초케 되구나 지 가벙 정 호라 호라 니 조지게스 그 그나 축고
1: 오야 다 당이랑 아티들 컴튼다라 능니 대지 냔주그려 얻 가송 토크 현 대냔 조려 얻 인생은 당아 떠는 거 고조물 고티 다 천아 누가라 요초 요터라티 다

0: 리시가 네르탄타 추모즈긴나 총마게 데츠기즈 나아지고 그다게 초르긴 소니시에치나 첼린드브징이다 바칠 주 돔트르신디 잉여즐 돔트르신디 니르톤 에치기 니르니게 바르드레라
1: 아리지
0: 와르급다게 다 초르긴급 장누게 첼린드게 그르게 리시가 네르탄란다 추모즈리 고르급 추모즈 아리
1: 아리리 나 니슈토 니크타 니도 니즈 타스니무 되게다 니슈토 니크타 추고 다양스즈가 그르테니다니 다 집초송이다 다양사라데 따라 냠마즈라 다양 춘드 식세군의 첼리지스게 종는 용는데 그게 종나 집고스고라 뜻게 뭔카그리야 다른 알레 동즈라데고 다다타 리 다음에 심지그 타신데 심지가 나는 타시니무 어때 인지나라다 길동 출구라는 인지나라 심지인데 종는 다 주사키나 주고 그거만 지금 용고모
0: 리야
1: 아, 다, 무슨, 나,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0: 니, 니, 니, 다들 희직셔리 오나 다탈레츠인데 냥고누고 냥큰르기 촌나라 오 첼리가나다 고르급스기즈 요 큰돌레 나샤르코노 요치르드나 첼리들 호중 이나 까블리츠스고
1: 아 까블리다 다양스미즈 동고린디나다 양 이제던 그래서 문제가 뭐 이제나다 기딩도 출라니 땅에 달리 사연한 다 돈 진지라 다 돈다른 게 진딩 같은 게 시선 맞고 말씀 중 돈나다 다른 아 돈을 끊어 주고 뭐 다른 게 대다 심지 그 다른 자주 다 시스템라디 마다주 다 죽으거나 그 뒤선에 지금 각 심보거든요 농구리 영 시스템 총아 던져 보고 가세요 그나야 다 뒤도라든데 야라 벨리티나 야다 그 뒤도 진짜 Tombo, the penasia, the Dicina Lange, the answer is Rimbatori. That is some danger, you darn the system going on to another Tostar at my goga. Tostar and Giora, that it can be at the summer. That in Rachelka, that Tostar my goo. Then turn Jogorion, that the Yeah, you talk to him today, and other way later, so that you crew with some donuts from the mother, madam.
0: Yes, I
1: am thinking that in only dying, mother, that ma with Julie, dad and go since you can do it to the time today, the moon has to go. The moon has to turn on that the young sister of the mother is in go, that the tennis you go, got a mother, dying and gay.
0: 나 숨이 요치르데 냠죽으치르데 나초 릉거 머근딘 순우셰치나 릉거지 쩨큼 렌탕가 따즈나 초코다 젠딩가 릉거 톤시든 초완디 초나 요니 아망츠드 따르이 응거진다 담질라 속화근 땅드니잉 릉거 머근드 그르그 쩨큼 렌탕가 따와다 르그탑그 응은탑그 흑사탑그 세코노트 무스릴라타가즈 고티나다 지 탈런디 레체넉슴 강즈기나지 탈런니아스 마니아스 고노 우즈지 다 타나샤이인디 총리 아차츠 칸슈르마니 그즈그머치 세르진다 야나지 쳔고라다 모능 아머셰미닌 세르진다 타테탕 데브징가 나프치타다 무조능나라 아지기지 챌링그 숭이 쳔고라다 모트기달이다 아디제우기 차파젤이 크르글리 그즈근던 제르크치기 단스리지다 모 야지기 나프치타다 모라 그티나 크르그스틴 금그 거르그니즈 저쪽에서나 저거 총리니 이런 거 지란 저거다 요즈니 새그 오늘 대비진 티티 떠나가는 다른 거 냠용으로 다른 거 그거 소비니를 땅 뜬비 다 아주 소진 그 진금 그 니가 찬다 옷주스기나 자치 소프트 남바 다 아주 레츤드 손 쉐지나 지금 나 지금 호라 카탈로네 무슨 레츤스긴다

0: 레레 아다 주어가 타는 거 긴급 증인도 전기나 다 다 주 긴든 거 소화가 되나 지금 원이 없고 다 군이나 다 주 아마 지금 나 살다니는 스마 같은 게 되네나 다 후린이나 다 주가 동물아 세상에 간다 좀 민주 다 친구라도 복수가 좀 민주 아 다들 감시 주선 이거는 통과 다 지금 좀 님들 다 지금 公司是个接到，嗯，那他就他这个，那么吃了，我刚刚吃个那个来看见，温度那个，所以今个今空个那个这里，咱就是，你们这个的，其实各种人家那那，大家吃了人家，换做这种，从从有空地喊你的，今空个说你要么，从有空，那他都他们这个的样子，我们这个今空那种那个的，其他的，大众的这样风格。 다들 다 친구나 친구라다가 친구랑 친구리가 뜬 바랑 친구리가 성격이 봐. 또또또 다음 주다 인등 그 좋아라다 인등 그 누구는 그 좋나요 누구들 다들 또 다음 주다 다다그 다 친구 당 친구 친구 그 성격 당연한 거 뭐다 그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또 때이나라요. 다 살아다기 동안 제가 지금 가이고니나 저승라도 다 대타고리를 냥도 쓰이고니나 다또 당시 최소 맞은 이유는 그 대히도 당시 그 탐도 무리야.
1: 네지야. 네지. 레드니 다 주시나 지금 진금 고리근데 르그지란데 지금 송스주비 고주가 힙샤 다르나트 좀테 마트 조고요너리 샤기요너리 친 랑어 지금 년큰남반 손시에나라 강라 강청 그랑랑가 세모 좀 초도유지다요 갈로치라 난댕가 쳇다 타자치 톱트고남바조요 라랑가 초왕이가 르글랭가 초거 진금 송스중 송스주분데 이나 니크르거 기파치스기 요크다 히히나자요 지금 양스티차니 지금 오프트즈그당 쇼르다 그소 우추 르글랑글라 칸이 치히지 용고기티 탈라레와즈도나
0: 오야야 돈 징크송 중국기와 당이 응아른 그 히츠그 그세나 돈이나다 랑송 코리가 팬가 랑송 코리가 팬다나다 징큰 그 덴즈 그 디펜디션 듣고모 그러니나다 자 탕란 징큰 것도 돈님랑 그 돈다나다 자 탕란 넣츠 그 디사가는 그 책으로 쓰긴 돈이고모 김토 소나다 주심마다다 사츠고르고노 자사고 조아지스난 요노 뜨거네든 붙이득고
1: 네디야
0: 이하니 다르스티 소츠라다 김콩고 코르게도 송초도 고시다나 르스티 소츠라 세흥가 정브리안 지마 요거드기나 주티니 사마라즈 하루 편스 콰스고 요고 이나다 지금 코리이나 죽고 과우고 땅성 기수가 시고 판도 모드리
1: 네리
0: 아니글라 카니다 몽초 페지 팬도바 그거 노츠자가 몽츠니가 캠핑냠 동문지로 왔다 후이니나다 다 자사 송규이 떠나다 비도가사 자라라 다사수송가 다사수송다나 다 식자가 돈스 망한 요거드기나 양 시가석 소프크 피체는 될간 요금 나요 저 조금 몽츠 그 용고요 팽거리
1: 예지
0: 아 디하네 런손 디중거니 코자다 켄퉁거 상조고 돈지 다도 탐생 고릭송큐라테니 ti korik songchung ti niwa ta thondana ndo to thamsyang sir ngundin tabi da yang da yukur ti niz na zhukka da songchuk thonzi ta sir chungi dili ti tabi matene yong yunggu yara pal tako da ti chogu chongchuk zina hul zhungar gang tang tang tsungga chigo na sejra ngurin zina da yong da lukta ta tnu ga zito mugari sungla kani da da chupuk go Da qi sa zini ma suna zhukwa, qi chung sa zini da rang rang sa ni da rang rang ge ning kuri gu kuri song kyung na zhukwa rang rang ge da kuri song kyung nga da hi da сиртина дандана да нимонго косерин цукун татта да да чимсон гүнгина рангы чимсон рангы такурду да сасан сана чукпатта рангы та рангы та юкады да мен цама динде хита китона да да цама да зүгэм мусатари сон тегедри мургури
1: да жем умар
0: тогда сууда цама ди коллекцион гүнгинде хизгра да рангы да коллекцион рангы да цыгнаш рангис чукум мунда мурдима ада тенг да зү дюнужна чуку тенг тернур таузгын могут инда хизун делда тесми чуда сити чугунда хизга самузу ютанада а за татаралгына интонада чиго да кулксун чугуни вада чиго тандирэс чугуре
1: же же жеганда тага кони та чурунгу чели адам ситин чели ngoftultani chelinda tangobjagde shirna chu myo rangna satang kangzgam tsoni shena lingri yilsim de chi tenkim songchu gunda hi yqaz chigunu jila lungunu de gunu gne tani afkalong satak habda zyonur ngoftuk zgi yonur tani jigintir da ja chi lobtu na ban tsoni shena chu darka tenkim songchu gunda tenkim koringda de qosongchu bi junda ga chi ba mig chi ba im ba zarzi qirtani da сомигрэт музуянг нанан бэкони чурджиг джема чонсм рап тангганган нараджиг тамуго джужигла карам бавгони тамонир тангдина конивше конуч наранг цуангиг лгланглан кане чигионгуг сема кыргычек менен танг таванд музу чигитпгугла кашэдемсктани кагрынг та сомиг зутина тенинг джужи тевам наратра чжуккна базрытыг канишена чигишегуг лыкым жана чихим жгуг джошанд музу баптана янта зоян чилхопкна бацунышечен ачу мынга гаранг лхов жунра картык ян чиг зик тандани кабдазгина
0: я данни ян чигэрэн гэ хицк на базе гэндэт мара чихэна томо ингина да зонум жотвчэли делин сүнгэ жина чихэлин ина чи дарын гэ да мина ингэ пайз сүнгэгина аян пайди зонум тэтч делэ хүнина са тамина чикэрэ гэнэ чикэ тэтч делэ томо ди намба тэтэрэм гэрэм гэдэ дикинкэн тэкинг маярит гэж наач гсан гомо. Ням онд ина да чепэр гэдэр төвчэлэ дэлэ гэж наач гко. А хөлин дина да хүнчин дан үзэнд наач гэ чэнчэн дуудэ дэ да кориграт боцгови. Асиг боцгови ну да дима я цан да имманан гэ кориграт асан кю ё койэли да тан ина чэчэн дэ сиг дан сан сан аз гэ ну. А да тэ тэ ни дэлэ да я зэ коллекцион кю гэ да ран сун гэ ди чинкм сонцот новинива аян дага чапр да цукчнаян цуксанг мамын динада раник нюа танжари чнаян цукндук охнин динада зё та тамазга дунзук кэсангтм гэкэли дели та анге да дунзу жүгө корумте ди тола сасчи дели ата ди катра да ди нюа танжари дели о мазы да нёриже да чыксыгнер чинкм сончунгэн кэта ndashi bogoz no yo yo tomo vajari yo sungit na chukuduk
1: ready
0: dewa gala kani yo sungit kita nun kiwa go lungra da sesu tomo da tatok tatok na jari deli yo sungit na yo chukuduk chizuri
1: ready ya ready kwatin chi tani derang ga khabdan de ji kanoi go sa yana te tong de te ji khaksan pa go sa kafshan nan do ni ka cha ok
0: 당이 다다 등글인 데 자리달이한테 상마가다 아랑은 그다 닌쿠쿠 코리스 같은거나 저거 코리그라테 덕종에 데리데리 아주 탐몽거 코리인데 덕종도 시티 아 요까지 시티든 아랑가리와이
1: 레지 과진치 야 과진치 되게 샤와람루 андотын тандрив жа хивдэлэх
0: я яан дэм бапачин
1: яар капс дэмүү
0: я дэмүү

0: 而他们的日币中间脱没了客家人的锅子怎么弄给整备吃没了是个冷结山冷投诉客家山冷
1: 야제등거 상근한 지난바 따따 지난비 30년 전반다이나 토린지르클레 층거 참바 등부 소송 그제 살은

참반다인 대그대른 그 소송 규제 살은 그 참반다 줄이다 리자치 소프트고 남바소 카타 데이터 소마르기 그거 진공 거리 송스줍 그 안드힌데 지기 지승이고 그 안드무 그 랑스스 그 저저 같더니 갑다이 오늘 되게 다들은 그 건드는 지나 괜찮 모자 다가는 거 런거 칠린데 담시라 칠린데 라바톰 이렇게 저름 초크 그거 명능 대등 소르크 주 라는 거 그건 소왕 오마가 초크 다 징금 코리크 샤비 르글랑라 징금 코리크 그거는 탕다반데 무출 드니야 주 망와나 런거 징금 코리근도 송스줍시 빈데 히 요과즈 치고주라 르글랑 요과즈 용고주글라카 아리바난 뜻돈녹 더니 갑다급 제름다던 뜻던디 탈호뚝 넘바 촌은 시치나라 양랑랑 그 지금 티와즈가 망보즈 요지리 더니 지금 트렌지나 다주 탈호뚝 감 촌은 시치나 다급 르지그람랑 강즈감 촌은 시나 디낭나 지금 진금 코리근데 송스튜비 이준데 샤와 갈친즈긴 바 자르즈 같더니 다던다스타비 조진데 바코사잉 Mung titana, the Mosgio Tona Yenati Kirkalang Sura Joshu, Chiyok, Jerjuxi Sukola Kaniyanchu, Kabdaziota. The girl, Kuni Girkinga Tablum Zerzan, the Zerzakatani, Teringa Litsin, the Tiwatan GP Young, Chinambachi, Jansla Nasuri, Shung Yoshi. Dina, Nduridi Sona, Jessil Tunabagara, O Ranga, Tomanila Ranga, Nang Simu, Kirga, Jinkum Kurig, Rentangstawa, the Chimuz, Chagog. Чимузг югуг андахи чимузг зэнгуг та зэрзэг хатаны дарынг тончлын цуар нэг чони чингэм кори сонсч бодго чихи егонина алгалынг чаргус тани дарын зэрзэг хатанг рангам танкур нэг курнда тамцлайн чингэм кори сонсч вши би ргипа гачинд чихи шегуг джагуг джагуг тэгэ чингэм кори сонсч бг шавагам анал чиванд аранг лингэ ясмалын гэдэлэни та нант нямлен топ жунд гэ чиваш

야저든가 침청도도고추샤이가톱차톡마시 침득난 바야 르흐트르시 추그누구 시르충구 시트 안가 알랑지 인시 드니시바든 란드 제와든 르히지 춘드니 곰트 담부근 아니 찰롱 정도 바든 드니 랑그잉 랑닐은 찰롱 안 데티니 달리니 머르기르그 데르친드 치히 몬주르시 바든 냠드 초시비주 잉덕 비로소가 따반드 지기 달리니 샤인디 나리커그 데튼그 침성 코리즈 프튼기와 다타깅이타니 카다이지 인스 다니 동오인지나 그거 카다이 에르튼 르그부즈긴 뎀주 다시

0: 내 이제와 기체 인턴 차례 떠송요. 야는데. 너 스카시 때 이니 고알랑네 렌즈 렌즈가 아요니 고알랑나 랑랑치니데 도모요네 티카다 랑랑 그 동그 시도 강에 나타도 코티 저저리 코네 서드증 그 틀라 제누 쳇더라 아드스틀라 미르 고누 아드스트 뚜트 녀와 누테도 코티네 고고야 아드스 시 토주 아드스 시 라가 용주 쳇다 다 어구스미 제쇼파 렘바 렘구요드노 아테도 코 디나타 아드스라 미드나 아니 뇨아가 민주 아니 조아가 주와 아드스르 미드노 아드스르 미 아드스스르 미 아드스 쳇다 미 아드스 토토 미디 쳇다 쳇탈 헤타 아자 제르난 조르가 타 초네 뇨알리스 샤라 민지크 아니 드조아 agi chelanji ku tkhe kwa ma la adasta zano ti amandre nga ngi shala li ti shiji ku no adasta shawi ye ki tane te san lo to go do an ri na shawi yela yo pili de je te to khote ne nyuali se sha ku alen so ra ti nu ta jo pa pu hindo to sto jo ko ne jo pa pu hindo te sto jo ko ne chet shepi da yo na gu ka te chet shepi da shi wa zo nu ne ge wa se shi che da ge nga chet shepi da zi
1: si den ji san kun zo bu na ba tang de che che len chen tong chen de ne zo le chen de zo m zhe ba wan de chu tang zo m zhen gan kar ba che rang zha ki sta kle ba shi lu che che sta kle ba a ng zhe che rang gen che che nian ba gua chen qi da de mo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이트포남바 디타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가 가르튼튼 존지만다나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 세리 라신잔들 하스카바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아래 디나슈니 가르트그진임 젠들라 신케네 초룬 젠크니 용비임 젠싱어트그저와 알라완 거츠그자 초누분 젠크니 용비 알라말 함수치니가레 참에 갑스 넌조

하룡이 두고 미행하고 만진 날이고 땅이 통을 무행하란 대체가서 근처에서 하루 단디 동마행하고 루흥하 있는 곳 흥하세 수행하자 중원하 있는 곳 하루 단디 서가행하 단비 치 있는 곳 치에가 동행하 있는 곳 있는 곳 하론 디고 자트르야가 도마르크 있는 곳 따르크 도마야가 고친나 올라 있는 곳 하롱이 쳐가가 안하여가 조관 조호스근스나니 조관 타미여가 타만즈나리고 하로땅이 태엽자여가 쳐가 쳐가스근 조관도 쳐가 태엽자여가 조화와 있는 곳 하론더와가 아루자가 우터르자 있는 곳 땅디에 고나여가 꿀꿀어자가 있는 곳 하루 딱 지가 차차 여가 사무너가 있는 곳 안디다 아마 여가 가루샤마 있는 곳 하루 다샤마가 아차 여가 잡투어 땅가 있는 곳 이치가 아나 초원 주관 주호스긴 전하지

아론돌멀은 소바야가 그 능한 원이고 지나자도 여가 장거세 왕이 아로다이 따르플 여가 동거세 마초디반드니 여가 지바 송소가스 아론아 여머르니 여기 여가 쇼반드 저 멍하마니 여기 여가 줄은 대체요 아로 중역시에라 아이 여가 녀 줄은 송소나 시방아라 여가리바 주저요 알란 좀 와도리 여가 와칸 튼다 송나 라치가 코로와 가가 총진도 쓰여지

아론 더시 총총도 지룩이소 아빠야 년간신도 알란디 땅신 신도 데룩이 떠나야 다시 근디도 다룩이냐 구야 아루타 사르마리 합성룩이 서버야 안은 땅마도 다룩이 메타라 아론다 땅신 신도 데룩이 떠나야 조치 척으시야

아론다 야르테그 야가스크라니 고노탄도 오부 야가시 리프창아이나고 아론다 창아시 에야가기르다가고 타지가로암차자가 나초이나고 아로타르가글로 어르투자가이나가이나고 타은여그야가 탐찬드이나고 아로타마르테그 야가디치나 총원이고 그거 총어도 야가시 리니가이나고 아론도 니가치 이야기 르가즈가고 저거야 아니 저거 잖아 초이는 거 아로타 저거야 아나 야가샤나 나 이는 거다 은여 그 영어 담쳐 안 되는 야지

알란지가스나 포모다랑 사가라지 하나가와 동화소세 안그소라르 삼다시 동드지가스나 나가르지 알란지가스나 탄그소랑 아스나다 모르지

아롱아 먹은 소키야가 마마 덩어리고 아시시라자가 소카 채가요야 아로촌 소통 어이구자가 마지도 자고 아침은 구르자가 뒤미도 나고 아론도 먹은 아동자가 뜸난 고자고 안돌자고 야가 마톤나 나고 아로탄 소르징 아두자가 인진나 신나히고 아주거대니 야가 마마성어리고 아롱아 시시라 영아루가 치가요야 춘등세와자가 만지르도자야 아롱아 증무구르자가 비미토나고 악담은여카자가 굴난고자야 아론도 로르자가 영아 마토나 등나고 아주거가 루영아 인진나 치가히야지

아론다 여르티거 야송르비나 꼬리당 파초 사샤르비카도야 알라초나간다니 만데르기 파라지니 조나간다니 만데르기 파라지나즈 알라가신조 무켜송르비 마츠가 진아케리나니르기 파라 하나다 죽강마카라 샘그룹이 동원그니 다사르마리 대천룹이 동원그야 하나의 안당친 합성룹이 샤무고 조딘다니 만드그룹이 여주니 하나 조딘다니 만드그룹이 여주나 칭아시무 켜성룹이 마추가지 하나 칭아시리 디그 다 죽은 거라 생각을 해봐.

하루 다 뒤에 그 양아 놀린 어쩌자 다 그 생각 주 양아 니그 최근 지그러스 하루 다 뜨인 아동 자가 더 진으로 올로 총아 특마 아트 양아 심그 전아 흉어더스 하루 내일 공화 살아서 양아 유지 전아 떠나가 지 어찌 너 자가 뒤나 더 더거지

0: 롭칸키 롭티티 유고 튜네탄 디구이 피게 추기 페미기 누바타 진네 퉁콩타 팅럽 초아 냠제기 심주 제시르밍네 롬츠 사네티게 페미 킬레 케젠타 디구이 킬레 튠바 진네 유고 리지기 리 튠바지에타 무토 동체가 비리 체디 피게기 삼초 냠주 체브시 as a be ye aya lu ye be de che be gu ne zhong ku sa ne ti ge jing ne xu xia ke de dong ta ti xin ji yu jing ne sa de tun zi sa be qi be niam yong ta qi de xi de chong jing ne xu xia sa de ti zhong ku ju gu qu be qi de ki min nam ki lo gu qi yu ji ju yu be shi xin ju se zhong qi jing lo me te tong che le chuan za tang ki yu guo zhuo xin ku tu yi li ting zhe de tang ki lo zhe long xu suo zu ge ti 三年提及人类如果推来了电影拼命给列队了归替他随着人类通控给孙杨推别老年了大众切不是我就切不信呢南索拼命杨志连错给给用拼命杨志连错列起苏中陆林起南索苏中丁西他中华拼命陆林起南索老年丁西列地切不腻了电影罗曼对马起求了若格起别苏中南昌唐林切不是 생글랭케 콘셀리 쟁년 준슈켄 조가인 리쟁겐 콘난케 저시 상불라시 데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1: 바세강기 쟁니 앙다디 시비네 교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 준비네 데타니 앞엔더 여시
3: 데타니 키랑기 시부어도유
4: 시라 최베지리아 콤보갸베비니나 최진 로지 용토그지
1: 내가 두두잠바 강고를 준비는 류중용의 마체 탄도야 랑고랑 가비니즈의 유튜브다
3: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는 퉁구양갸를 피해주동토
5: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는 디타니 편도 첨부여시
3: 디타니 두탄 남부군도 도낭차구비 창완시킨
1: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신기 디구기 코리오 나를의 야도 주부지
3: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